8,000 인내경기 쪽에 5,000 인내경기 쪽에 어거스트는 이마진기 쪽에는 먹이를 비교도 재밌더냐네 아기 왕구 디뉴르 왕구 조금 얘기하는 실 원에서 무슨 어쩌는 공예 좀 왕구 디뉴르 왕구 조금 얘기 쪽에는 이마진 거기 레지기 쪽에서는